0: 출력자는 스카이맨 제로 라이너 2 레전드 디베이션 업트 101 리마스터드 업트랙 앤 애프터 디베이션 다이렉트 53 노스 제로
1: Korean Air 092 Heavy, Montreal Center, Roger, good afternoon, advise me when you're back on course direct to 53 North 80.
0: On the 5, and ready to back on route, 53 North 080 West, 092.
1: Roger.